0: one of these. Want to make fun of this man, you said? Well, well, I will teach you a good lesson. I will let this good lesson to you. Hey, hold your say. Mommy, come back here. Lock him in your pang, you deep me. Mommy, come back here. Good pang, you deep me. You bastard. Hey, son of a bitch. You bastard. Hey, hey, hey, hey, hey, hey, hey,
1: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자연을 말해 반짝도 밀미 캐러고 오버 기아도고 해 당근도 반짝도 뭉겨 넣었는데 그 가들이 반짝도
2: 열려
1: 봐봐 이거 열려 나 에이 반짝도 뭉겨 있어 에이 반짝도 뭉겨 넣어 봐봐
0: 에이 which one 다리 캐러 다리 캐러 you bloody swine